0: 꾸준히 좋아하라 할까? 꾸준히 좋아하라 할까? 이야기는 장소로 와도 해야 되죠.
1: Engine 12 copies, AOR.
2: 10-4, engine 12 AOR.